그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Baby 둘이 여행 가자 시끌시끌 우리 목적지는 속초 바다 보이는 곳 어디든 다 좋아 벗어 제 기자 전부 윅윅 3점 슛